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Para todos,
1: Cristiano style.
0: Ahí está Randall mandándonos un mensaje por primera vez. Bienvenido, Randall.